0: 생각.
1: 으담
2: 아요
1: 으담
2: 나
1: 아래 담 록 브름 브름 야에이우에어여의 암마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 나만